0: 사람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.
1: And to your right.
2: 벙커들 건드리는 딸이야.
1: I will fly to you. No matter things that bother.